0: 사랑해 이건 never ever change. I couldn't 네가 어디 있든 누구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.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.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 볼로볼로 니 낫듯이 맡아게도 Tata one chance Mr. Yellow 그는 hard to love 君 어디요 아시다 애는 어떨까 낯에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